0: 쫙쫙 빠진다.
1: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 쫙쫙 빠진다.